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뉴스 거시가 나눠줄 줄은 니 여러분 말이야 백불리하는 것이 벌써 니 고라니 백대도 너무 부스워서 부스워서 부스워서 부스워서
1: Ma come che Johnny?